이제 그래서 구지라디 가는 거 어떠스카로 때리면 구지라디 뻥이지 구지라디 뻥 그래 구지라디 뻥은 약해 숨고 또 맞뻥티 때문에 지피 성리 원래 구지라디 성기이드 젠지면 보수로 보고 삼아야 산토마니가 보수로 피엔 짱짱 나갔더래 소마라티 대회원이 이 뭐 때문에 이 장면 보존 잘하고